0: 会做错嘅。
1: 我都绝无成见啊！好啦，咁就讲下啲生意经啦。分钱就任从你自便系啦。
0: 等你欢喜做边一行呢？
1: 开间档铺都几合算不起。
0: 哎呀，九七十三归，积利息都计唔掂，仲时常都计多积，千碗打人就嚟呃钱，压榨嗰啲穷人真系神憎，兼鬼厌兼鬼厌。